사설의 가이베 나르베세 하타이베 라브 알라베 하산 마두샹크 미그무에 대함이 아비마하니 타만게 하드 프라티바바 펜누 아카리 아비 아파우 마타 카라갔다 මේලඟට යටි අන්තර ධමේ දර්ශන ගොනුලේ සශිකලා පාරමි කොයි ආකාරයෙන්ද තමන්ගේ ගාන ප්‍රතිභාව වෙලි දැක්වුවේ කියලා කියන අපි සූදානම්. ඊට කලින් සින්දා කලින්.